0: 浪费大命啦、
1: 啊、Understand Vaseline
2: 이쯤 배발은 무스카를 시작하여 시카바발라 우리나
1: 이 브릴란티나
3: 어?